Always though such a pain is beautiful. Yeah. The same as you. 희망은 실망을 웃음 망은 전망을 다.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.